0: 아두부로 이마 호 따드나 모랑 라이 하라보 부비게 하리바 아도 바지가냐 야나바 강로바 고 이마나 그 하이나비오바 살루기 코이나
1: 호이 따붕가자 민나바보 카이더위에 게냐 살루서 살루서 쇼베랄레티다 하두다 낭바지기 와 함땅디 따바수미도 아도 낭바지네 야락트라바디네 이마디 강디고
0: 아도 이만의 야나바 카람다 하이나비오바 고 바지 땅에다 하이나비오바 이만의 야이 하이라바디 바지 쇼도 미안해바
1: 호이니 호이니 하이기니 라이크롬바 제빠부 야라카니다 마람다 무오 하이바데 일로이사시디
2: 낭은 하이라가 인해가 야가드로 하 마뿐어 뿐인가 마이카이드 부바야바 사저이 빠이라가 호이바가 제빠 찬가리도 아니나띠 이마이 비마 가니 마이부 오이비가 마 쇼찌에나 파바디 마마 파워 마사기 영능 한디네 아빠니네
3: 이마 니 따크가 이까이세 에이나 란바갈다
2: 이씨 가리 니 따크가 이까이세 가야나 오 아이디 이까이바 강대 신이네 나띠 난 하이리 시부 아이세 까나네나 칸게 하 나미뚜다 에이스부 까리워나 우게바
3: 에이부까 양까이 크러버게 이마
2: 시야 우아메야 가이부가 깝바 갓친나르가 좀바 삭바 온도가 불러친 레이크에미야
4: 사클로니아미 마싱 쿠비오 쿠돔비오 타우람가다부두미트위 피지다 피랑 타이톡나 히그나 히그나 땡타라드나 아와바나 풍벙나람가다부두 타모이다 파위 시네마 드라마 릴라 잉루라가 타루라가 파테다코 마마도 마님복도 소나리 타모이쇼크나리 미루 피랑 타나리 아마롬다나 오 온톡나 눙시크레다 마마도 잉탑라다나 파이다코 마님복도 하이너리 아빠암바 봉독네 아두부 타이벙드나 카람바 삭담 이마나 나욕 나콘 비라가 자우럭바 쿠딩막나 이마기 탐티바 사티바 잉탑바 미눙시게 사이온 마칼카야니 우너리바 테잉나리바 미기 마마다우나 이마수 오이라바디코 칸바 마탕 소이드나 야우롱가니 샤우만 크라두나 이마나티 이마 카우라로이 시크라바디 파니코 요나 칸바 마차 레이람가드라 ᱡᱤᱱᱱᱟᱫᱟᱵᱟ ᱜᱟᱢᱛᱤ ᱟᱫᱩᱢᱟᱠᱯᱩ ᱯᱟᱞᱮᱢ ᱤᱢᱟ ᱜᱩᱢᱵᱟ ᱢᱟᱞᱮᱢ ᱟᱥᱤᱫᱟ ᱠᱟᱱᱟᱞ ᱤᱨᱚᱝᱜᱟᱫᱟᱜᱤ ᱞᱩᱨᱟᱵᱟ ᱛᱟᱱᱡᱟᱫᱟ ᱱᱟᱝ ᱟᱭᱜᱤ ᱤᱢᱟᱱᱟ ᱢᱟᱥᱟᱜᱤ ᱛᱷᱟᱣᱟᱭᱫᱟᱜᱤ ᱦᱮᱱᱟ ᱞᱩᱢᱱᱟ ᱞᱚᱨᱟᱫᱩᱱᱟ ᱞᱮᱯᱠᱤᱵᱟ ᱛᱷᱚᱫᱚᱠᱥᱤᱝ ᱱᱤᱝᱥᱤᱝ ᱞᱩᱵᱟᱫᱟ ᱪᱩᱢᱫᱟᱵᱨᱟ ᱱᱟᱣᱦᱚᱱᱟᱱᱟ ᱱᱩᱢᱤᱛᱩᱫᱟ ᱩᱠᱤᱵᱟ ᱤᱢᱟ ᱢᱟᱭᱟ ᱢᱟᱫᱩᱱᱟ ᱥᱟᱠᱷᱤᱱᱤ ᱤᱪᱟᱢ ᱪᱟᱢᱵᱟ ᱤᱛᱤᱝ ᱛᱤᱝᱵᱟ ᱢᱟᱭᱛᱷᱚᱝ ᱯᱩᱵᱟ ᱢᱟᱠᱷᱚᱭᱱᱟ ᱢᱟᱪᱟ ᱥᱤᱝᱜᱤ ᱫᱟᱢᱟᱠᱛᱟᱱᱤ ᱢᱟᱨᱟᱢ ᱫᱟᱢᱜᱤ ᱱᱤᱠᱷᱟᱱᱟ ᱠᱟᱨᱤᱥᱩᱱᱟ ᱪᱩᱝᱵᱟ ᱥᱟᱠᱛᱟᱢ ᱩᱛᱛᱟᱱᱟ ᱜᱟᱨᱤ ᱢᱟᱱᱤᱝᱫᱟ ᱢᱟᱛᱷᱟᱠᱛᱟ ᱞᱮᱯᱛᱩᱱᱟ ᱥᱟᱝᱜᱩ ᱤᱨᱟᱝ ᱞᱟᱭᱨᱤ ᱦᱟᱭᱵᱟ ᱢᱟᱯᱷᱟᱢ ᱟᱫᱩ ᱛᱟᱢᱱᱟ ᱪᱟᱝᱥᱤᱞ ᱞᱟᱠᱷᱤ ᱯᱩᱱᱪᱷᱤ ᱞᱚᱣᱵᱟ ᱭᱟᱵᱟ ᱱᱚᱝᱢᱟᱭ ᱢᱟᱨᱩ ᱥᱚᱭᱱᱟᱭ ᱦᱟᱱᱵᱟ ᱭᱟᱵᱟ ᱛᱮᱭᱟᱨ ᱜᱮᱭᱟᱥ ᱞᱤᱪᱟᱭᱱᱟ ᱥᱚᱠᱯᱟ ᱯᱟᱱᱵᱟ ᱭᱟᱵᱟ ᱠᱷᱩᱫᱩᱝ ᱛᱤᱱᱟᱝᱟᱭ ᱚᱭᱨᱟᱵᱟ ᱠᱟᱭᱟ ᱜᱟᱭᱨᱤᱵᱟ ᱢᱟᱯᱷᱟᱢ ᱟᱫᱩᱫᱟᱱᱤ ᱤᱢᱟ ᱥᱤᱝ ᱟᱫᱩᱜᱤ ᱫᱟᱢᱟᱠᱛᱟ ᱛᱷᱟᱢᱚᱭ ᱢᱟᱠᱟ ᱞᱟᱢᱱᱟ ᱡᱟᱣᱛᱷᱚᱠᱥᱮ ᱱᱟᱥᱤ ᱢᱟᱪᱟᱜᱤ ᱱᱟᱝᱟᱭ ᱢᱟᱛᱮᱝ ᱛᱚᱵᱤᱨᱟᱠᱛᱨᱟᱵᱟ ᱟᱣᱟᱵᱟ ᱠᱷᱟᱝᱵᱤᱫᱨᱟᱵᱟ ᱢᱟᱯᱩᱨᱚᱭᱵᱟᱜᱤ ᱪᱟᱭᱱᱟᱱᱟ ᱭᱚᱢᱞᱟᱵᱟ ᱤᱢᱟ ᱠᱟᱭᱟᱱᱚ ᱠᱟᱯᱛᱩᱱᱟ ᱦᱤᱝᱞᱤᱵᱟ ᱢᱟᱢᱟ ᱠᱟᱭᱱᱟᱨᱟᱵᱟ ᱞᱟᱭᱡᱟᱫᱨᱟᱵᱟ ᱠᱟᱭᱟᱢᱟᱱᱟᱫᱤ ᱤᱢᱟᱵᱩ ᱠᱚᱜᱡᱟᱵᱟ ᱠᱷᱟᱝᱫᱟᱵᱟᱜᱤ ᱯᱚᱞᱩᱢ ᱞᱟᱭᱡᱟᱨᱤᱵᱟ ᱠᱟᱭᱟᱢᱟᱱᱟ ᱛᱟᱛᱛᱟᱱᱟ ᱯᱤᱨᱟᱝ ᱛᱟᱦᱟᱞᱤᱵᱟ ᱱᱤᱝᱪᱷᱤᱝᱞᱟᱠᱞᱤ ᱱᱟᱥᱤ ᱱᱤᱝᱵᱟ ᱠᱟᱭ ᱦᱚᱨᱟᱵᱟ

0: 약 뭐 이리 글쎄 터럭이 막 독이 더독도다 막 거의 막 거의 뿐나 막 라이키드래
1: 온 독번이다
0: 헤미오이바 가리기 노낭나 아이기 와리 따라가 누가 있다바 파우리바디
1: 나무 혼자 독립은 더독 아두막
0: 아이고 혼자 수토끼 가리하이바
1: 노마 아이 코이기 깡룩 마야암 레이바 고비 잉악다 타바 힌콜 아마다 사나두나 레이라미
0: 난기 와리시나 아이기 레이키드라바 이붕 싱아도 무슨 닝칭할
1: 마팜도다 강하우다나 야암나 남 티바 만남 아마 농스 끌로이나나 홈락키 아두다게 나약 아묵 레이라가 만남 아도 이 싱글로이나나 고비 밤비 싱도 통나 사이테럭람미 남 티바 이 싱아도 인콜도 마 빡딱 나나 사이테럭키만
0: 아이 기쁜 시기 농아 이브 미컵 싱아두수 후세일라바 아두 곰라바 만남마두나 망한 비크리
1: 아이 코이 뿜나마 마이카이 캉드세나키 람비다 시두나 따람바 마야암시나 콩파우바 타펌레이키
0: 아이쇼 라이바 티라바 누밋다두다 이봉 싱아두나 레이톤 마르크다 로또나 탐비롱 기반이
1: 난기디 이몽마농 각다니 시디바도
0: 아드부 가이나버기 세나 하이베시디 이몽 부릅 적만해
1: 쏘미 쏘미 농나 하리바도 아드부 아이디 농시크라바 이 부릅 마야옹기 타와야옹드라바 학상싱아 두기 마탁 가르가르가 타와잉나 박이다 막젤라 기반에
0: 아두 차오크라블라 안도다 낭나마 타오크람나 잉하우리바 낭기 부럽다 아무 까람나 띤바 팡리베노
1: 마탑도다 아숨 셀락바두나 아이나 와리 하이두나 보타하게 떠오바 마탐다 이상상바 야암나 난바 마팜 아마 탱나루레 마팜도다 아잉아 학 빨링에다 아이나 레이리바 마팜두기 마낙다 아이 코이군바 강룹 아마 따실라가 와타나두나 레이라메
0: 아두기 마 가타락 바타디 깜다오글
1: 아이 코이세 마팜도다 뿐나 쿤다알라이 따라시 가리군바 삿바 따라바수 뿐나 뿐나 강룹 나이나 셋라시 하이나 렙나레도
0: 가리기노 아이 코이부 미오이바 싱시나 뿐나 뿐나 핫가다바기 란다락 리바시보
1: 앙암바기 옷바나이바보 아손바나 까람나 란탱나바 ngamgani
0: 좀해
1: 아이 코이나 마 코이기 마친 작사이 하이두나 따우리바 외람바 수야이다 아도 낭디 고비딘다기 올락바 쿠락 하이바두네
0: 낭디 그럼 하이나 캉이바
1: 아이기 이탁 통바 쿠락 싱나하이 아이네 쿠락 올락바기 마폭 아세 마뽕 파나수 오하오에 마코이나 아이네 쿠락 올락바기 타웅싱 아도 하우바다기 로이바 파우바 아잉원다 술리비키
0: 아이세 쿠락 하이바두 오이레
1: 마네 낭 구락 아몸네 낭기 인칼락바기 톳 나오라바 파자라바 삭다 마두부 우바다 하우직디 낭가 삭말렉마나바 구락 라바 까야마나 마코이기 미따팜 오이라가니예
0: 아이부 파자바라네 야 파자이
1: 낭기 파랍다우바 학사 툼팍다우나 따락바 사바 타나우 타나우바 나사아니 나사아니다 파라바 앙오바 마수나 파이나 셀리바 마페 아두다기 나부 마수기 피반다 남리바 아무바 빈디시
0: 아돔나 능시다 나빵 하이 하이비리
1: 능시바

0: 탈 말아봐 콩로이 엄마가 로인해두나 분식이 로이바 미꼽도 나 이렇게 칼래
1: 이쁜 엄마 강래 이쁜 엄마 강래 이 아래 잘라 질라오
0: 레이나 레이나

허락 아이코이기 땐 크라밤마 복시다 이닝 땀나 행자박이 눈아이바시쇼 나 코이기 사이나 오이라바로 나 코이기 상 크라밤뿐 시에도 갈락바 미하오바 밴다마 넣고요 모이나 샘락바라 로이바 나이바마 복시다 그리기노 나 코이기 빼나이드만 맞다 오늘 따따라 해 빠삐리만

구독이 홈쇼보다 인스펙터 유현바 필름 시대기 아키 미나라니 기메이크자 보스파라니네 샥바 하이범 토니네 샤이랑바 이셰 샤이랭비셰 구독 담자리 매한 분에 담이 날씨.

따위크리 똥안똥안바 머니뿌리 페미세 아도나 트럼 찬독두나 따한 자리바시 아카스반 인팔기 강라체네 레기니 하우직 찬독자리 건강기 토럼

외로우려 농장이 비에만가는 것만 적당한 기보와 알레이브레니 봉아 이사이 샥바다 강대 바시 콩버더니 강대 강너 기보와 머디 레이풍 두 이거 봐

하는 낚실라오. 가보다 숨도도 나 항우르부디 실리바이 힝어로이니 하이붕어 호징어 무이랑드 저실라오이드나 하이러글리도 와 어디니 내 기분이 나 잘는 돈나 하야들니 봉아 아도 왜 이렇게 강남 와도 하이로다 나시 하이로 벗간다

0: 시기 떠오르게 맞답시다. 다호보면 레니는 러브도다. 다호보면 시기 펑는나 비다 먹다. 녹선나 비다 먹다. 투모서보마 부르가 마기 다호보 서롱싱도 궁글라가 마탕마탕 하바가 마기 마품싱도 되기 로이는 로컬레이네. 아숨나 마싱시 로이는 로컬럭과 다르버디 거기 섬나간 하인 포망 마탕이 제이다. 포망 토바이도 여로이도이네. 그리고 뭐 포우 마망기 포우마 마루 마타호바이시 마탕이다디 포우세니디 여우도리네. 아주 되기 로럭과 마루든 아묵다오랍디 세니도디 세니나 포리 그도리네. 아숨나 지금 먹게 아세요. 톡드나바 마망에디 라이렘비 고이바 가이나 레디시 포우시 저롱 마쳇암타 다드나바 가다나 부르가 동너라미
1: 아두고 자 코이 포츠이 타바기 마기 마이케이 하이바타레 하이바 쿠드모인 하리 마루이 마타르 슈디 동안바 오헤이 마탕 타르바 슈 라푸 타보르바 슈 마시기 마이케이 세 아이디 아왕 농복 징케이 스마이나 레이바 싱세 마시 타바기 마기 동안바 마르맘 슈 레이브로 자
0: 알리 치 밤비 마칸 마칸 싱세 시시기 농사한 망한 깜빵게세 아 마이 마이 또한 또한 만나데 아 선샤인 R 시 마 깜상이 해지 그러면은 가면 가이시 융이 성고이 머망다 나저게 융이 마카롬다 타르거디 아드네 했나 뻑너비 헬리 가이나다가 타너리세 성고이 머망다가 아이디 농사 에이나 봅니다 아디 머로이나 빠삐 가이레가 촌나칸기 마카롬다 타르디 농사시 예셀라거든이 융더기 리플렉터로빠 탁도로빠 농사망아도 아무수 사도레니 아두디 촌나칸나 가야 파바 여로 우름 어렵다 한 바카르 잉랍도와 촌나칸 잉모디 자나먼티 칼렌기 포니나고 아두고 농사디 카르 마일로이나 방바 아두가 농싱 마랑카이나 레이바 와담도다 아두네나 포톡레이나 아왕롬도 굼바 마닝롬도 굼바 나헤나 나파귀 타나리세 디스와이나 마이 마이 밤비 밤비두기 마퉁이나 나 탄
1: 그거 자 강제닝 바 마나 코이나 우체크 나차키바 코이기 마기 아렘바 하이하이타레 밤비세 풍돈로르슈 데 하이 막타팔 하이노팔레 자 우체크 시나차그라 마퉁스다 코이기 마이세 마시젤 헤브레 아도 하이르바 카노시 우하이지 차바 파테 나타 차루누 아두가 adum hektok tanu ka in hair bese masik tungan ba koi scientific oi bai bitare ba kyani koi ba maram sing ka su lei bro
0: cha lai jani usik sina madu saram bai bese moina how godo ba mana ties mai color de gi kai de mana khang ne ko adu gi selector ro motung da madu khalla ga tham motung da madu mana saram yem ne adu sabas lei da mana saram sing si how ni have some hain ne ko me ana adu hainari bse gi maram de mana sabu apa ba khalla saram ne madu gi du ties lei ne have ne adu ga madu saru nu habigi maram sina muk manu usiek singsina tongan tongan mo phong kaya kaya dagi saru kholur kanda madai da porok pe yaba leina tina hai tarin ko bacteria khang de fungus khang de adu ma ya ma madai da contaminate oi wora doini adu ga open cell oi rabani tang khai me ya sar ban ta khadan ja ba hor ma chu adu manung du da di open cell oi rabani manung du da di magi fungus na tra ko phai na tra bacteria adu multiply to machine hinga tong nam gora doini adu ka khal laga sa ba khor pai bisi kon swining ani saru nu hai bigwani ali usi ekshina machin chengdok pai si ju atei du saru ga la ga magi nak ye tu da ni ka tai tho i se adu ga magi machin gi mathak am su magi makha thang ba asaruk tu di pe dung ela tai thok de adu na adu mo la ler dam adu amu su han sing na hai ba de hepo kon wa ga wa ma yau ba se sina ka di hekino hektrino ha kan da usi ekshin jina saram ba lem khak le hori si moi sing si amuk pai rega hal aga mai ma pham du ma ki han ma na sa ba hor ma pham du amuk su sa la ne kari gum ba khoi na madu hek tu or ga lok thu or ba di madu man anu ba mu thi rega amu muk sa ne adu na ma si lok thok kan si ha de sine adu na usi na sa ba or su usi na mai ren ga si adu hul ga sa ba yau yin ko adu usi na sa ra me ha na par ba lok thok ga sieng ning ba na na tham da ba ne ni to du ba ma yi lem khak le jare si amu han na sa ja ni adu ga atop de attack to ta na madu le ja sa no ha
1: nyam nungai che ngasi doctor maitan kaisham bam thui thui sing hojuk ji consultant crop solution kwa kai chelna agas pani imphal gi studio de lengchin birak tuna ipai puna sizina ramba lou kanglun sing matang da takpe na magi dama ojabu hanna na thagachari
0: thagachari
2: ipai pu sing na sizina ramba lou kanglun hail behiramasi gi matang da kwa kai chel da leiba crop solutions gi consultant oina leibiri ba Dr. Maitan Kaishangbam Thoi Thoi Ga Unaduna Saba Wari Watae Si Nasi Ki Thawram Gi Aruiba Oina Taminare
3: Taminare Silibema
2: Unabiki Bi Nongthombam Roma Amadi Thawram Puthokpa Rai Chandra Singh Thamni Thawram Singh Asi Tahan Jakhi Baga Loina Na Aikhoi Gi Khungang Gi Thawram Gi Matam Sulwishi Lak Leta Ton Adumakpu Thawram Loi Sin Jadringai Mang Oina Na Tha Khuding Gi Yumsa Kaishanumit Khuding Gi Chandok Chaba Khunja Singh Gi Wahang Gi Paukhum Thawram Asi Da Paukhum Pibi Rakpa Singh Gi Marakta Gi Khangat Charaba April thagi mai pak labamiyoi nambol phoijing chingning dagi hawaibam ibochobana thambirakpa wa

따비레이 궁금기 토름 자타자리버 깡라 채널기 토름 버링기 뿡니판 따바 마담다 탐자리 라디오 릴라 아샹바 농자비 아로이버 샤룩 릴라 사나비기

0: 자기나 때 무슨컨디 마부 아이는 놈 시바세 얘는 그러니 마다군 이 쇼르네수 아이기 이샤 삐디 아아아 아두기도 막대디 마마기 농아이다 까리슐레이디 아두부 아이나 와부디 인두부 마팜 자나 탐암방 모이드라 아시다니 혹직 마두기 볼로마세 아이 꼭레드르닝레 인두부 아이 다제크리 마기 루홍바세 한덕기 반점이 사이다 오이러바야 파이니까
1: 파이마모
0: 아도 너코이 콰이나냐 아기 띵 방가더버니 아두나트르버디 아슈감나 자오부타바시부 아이 덤따나 그럼나 방가니 파레 타우랑로 셜로 아이 코이 콰이 슐레기다 농 수다도리 말리네 고담 아이 인두기 타맘 나티 낭기 슈니네 낭 아이보 아토파 아모웨니 로그노 가리군바 엑시비션 아시기 익스피리언스 와레버디 낭 앵원다 하이버 이카이겐 아이부슈 헬프 크레타 홀로 칸데 고담 인두 섯 크레가 이네 도도버시 할라기가 시기디 노마 몽라케
1: 파니마

나하롤기 콘젤 토름 따비리 강한저바 아카스바니 인팔기 뮤직 오디션기다막 온라인기 코탕다 폼 타잔 기버싱다 강한저리 마두디 비드기 비 하이그레드 까나나바기 오디션 락리바 준기 땅니 판다기 허우제라가니 락리바 메 쿠망아다기 메 쿠마판 파우기 마눙다 인디언 뮤직 섹션다기 아유기 뿡트라마 토이다기 눅틸기 뿡마리 파우기 마눙다 에미 카드 러브이너버 강은재리 아카스바니 인팔 허직 누미당기 뿡 마판 타르크 파글로이나나 델리 다기 릴레다 뉴스 앳 9 타보 펑비르그니

보듯 공경의 학득득이야. 하이병 또랑 퍽득우리 희도나이야. 셀리네야 비먹으야. 이바이봉어 너션도 묵더디 꼬비루 꼬비루이 되는 아이고 나 하이져봐. 나나이따다는디마부기던디기베나 농어 햅도 셀러기던나나나야 따다는